0: आज हामी मर्कुस 5 अध्यायको 1 पददेखि 15 पदसम्म हेर्नेछौ। आजको वचनको शीर्षक भूत लागेको मानिसको छुटकारा भाग 1।
1: 자신의 몸에 오른손 왼손 얹으시고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.
0: 아프는 두배 핫 아프는 서리만 라케라 아프라의 아시스 디누 호스.
1: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.
0: 비타 퍼미스 미로 부바 훈훈서.
1: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.
0: 부드라 예수 미로 묵디다타 훈훈서.
1: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.
0: 버비드라 아트마 퍼미스 머 비트라 훈훈서.
1: 할렐루야. 아마도 어릴 때부터 한두 번 이상 이런 꿈 꾸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?
0: 할렐루야. 사이드 산에대기 이스토 사파나 1-2 번덕 너 데크니 코이 훈훈서 라.
1: 귀신에게 쫓기는 꿈.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해도 왜 그 순간은 내 다리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?
0: 부드 अथवा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द्वारा खेदिएको सपना। 좋지 않게 꾸드나 코제 빠니 키나 떼 볼 함로 쿠타하루 어기 버나 석대는.
1: 아마도 몇 번씩 꾼 적이 있죠. 저도 있습니다.
0: 사이 데레 빠덕 이스토 사파나 데크누 바이고 차올라 머 스웨임레 빠니 데키고 수.
1: 꿈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?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.
0: 게 타파일레 사파나마 붓 어토와 두스타 아트마 데크누 바이고 차. भन्ने सञ्चालकको प्रश्नमा एक स्तम्भकारले यसो भनेका थिए।
1: 특정 시기의 꿈속에서 귀신을 어마어마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.
0: 그녀 एउटा निश्चित समयमा मैले सपनामा धेरै भूतहरू देखेको थिएँ।
1: 황병기 가야금 명인의 미궁이라고 하는 음반을 들으면 꿈자리가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꿨습니다.
0: 황병기 가야금 सिद्धहस्तको मिगुङ अर्थात भुलभुलैया भन्ने एल्बम सुन्दा सपनामा भूतले खेदेको सपना देख्थे।
1: नाजुङे मिगुङ이라는 음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미궁이란 음반은 원귀를 마귀를 달래는 음악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.
0: 혹시 그 미궁 भन्ने 앨범고 바레마 अनुसन्धान गर्दा 그 앨범 마산 र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लाई शान्त पार्ने संगीत रहेछ भन्ने कुरा मैले पछि थाहा पाएँ।
1: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귀신이 존재할까요?
0: तपाईहरू के सम्झनुहुन्छ? के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अर्थात भूतको अस्तित्व छ?
1: 정말 귀신은 뿔이 나 있고 뽀드렁이가 나 있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고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?
0: 게 사체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को सिंह हुन्छ? 티카 दाँत हुन्छन्? 자두고 लठ्ठी समातेको हुन्छ अनि भयानक रूपको हुन्छ?
1: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.
0: 한국에서 대개 저소 많이서로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को अस्तित्वलाई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्छन्।
1: 귀신이 꿈에 등장하면 좋은 꿈일까요? 나쁜 꿈일까요?
0: सपनामा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देखा पर्यो भने त्यो राम्रो सपना हो कि नराम्रो?
1: 이걸 무속인에게 물어봤습니다.
0: मैले यो कुरा एक धामी अर्थात झाँक्रीलाई सोधेको थिएँ।
1: 황금알 무속인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.
0: 황금알 अर्थात सुनौलो अण्डा कार्यक्रमको धामी झाँक्रीको भागमा प्रसारण गरिएको सामग्री हो।
1: 무속인 김소리 씨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.
0: झाँक्री김소리ले यसो भनिन्,
1: 한 사람이 귀신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꿈 뭐예요? 그러자 현재의 어려운 일, 신난한 일이 잘 극복될 꿈이라는 거예요.
0: 일제나 많이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सँग लडेर जित्यो, 요 कस्तो सपना हो? 반다 할코 가로라 어산토 퍼리시디레 서질레 파르 후네 사파나 호레.
1: 그러면 귀신한테 잡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쫓기기만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 어떤 꿈이에요?
0: 티스 바이 두스타 아트마코 하트마 나사마티에 파니 니런터 케디레이쿠 사파나 데키요 바네 티 코스토 사파나 호.
1: 무속인은 장수가 당신의 것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.
0: 자그리레 디르가유 तपाईको हुनेछ भन्ने अभिव्यक्ति दिइन्।
1: 만약에 귀신에게 쫓기다가 귀신에게 잡히는 꿈을 꿨으면 그 꿈은 뭐예요?
0: 에디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बाट खेदिदा खेदिदै समातिएको सपना देखियो भने त्यो कस्तो सपना हो?
1: 그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. 무속인의 말이에요?
0: 그 स्वास्थ्यमा समस्या आउने संकेत हो। 자그리고 भनाई थियो।
1: 또한 귀신과 싸우던 중 지능 꿈은 뭐예요? 그랬더니 금전적 손해나 자신의 경쟁자가 나타날 꿈이라는 거예요.
0: 어제 두스타 아트마상과 러다 하리에코 사파나 키호 반다 아르킥 하니 와 아프노 파디스파디 데파파니 사파나 호레.
1: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.
0: 거슬리 에소파니 바니가 티에
1: 전 꿈에서 창문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걸 꿈속에서 보았습니다.
0: 마일레 사파나마 잘바다 두스타 아트마 비트라 퍼시고 데긴
1: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에게서 떠나시오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제 입에서는 말이 나가지 않고 귀신은 점점 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.
0: 머마티 다야 거누호스 라 머바테 따라자누호스 번데이 저티니 툴로스토리 거라우나 코제 뻔히 미로 묵바다 아워즈 니스키에나 아니 두스타 아트마 전전 머티라 너지기데 아요.
1: 두려움에 떨다가 잠에서 깼죠.
0: 너를 깝다 깝다 머 뷰지에
1: 일어나자마자 집밖 여기 곳곳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소금을 뿌렸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.
0: 뮤진의 비티가의 성사고 많이 서울에 보내자니 거바이라 텅텅만 눈 설기에 퍼시 두스타 아트마 거요.
1: 소금을 뿌리면 귀신이 떠날까요? 어떤 사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
0: 눈 설거대 맞게 두스타 아트마 박사라 거슬리 에스토 어비백티 번이 뒤에가 뒤에
1: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귀신이 눈은 노랗고 머리는 하얗고 백발이고 피부는 검고 마치 딱지 같이 생긴 그 귀신이 저를 쫓아왔습니다.
0: 아제 라디 사파나 데다 아카 파힐라 कपाल 세타 फुलेका 사라 칼로 아니 कत्ला परेको जस्तो देखिने 두스타 아트마레 말라이 쳬디오.
1: 아무리 다른 박지를 해도 제가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귀신에게 붙잡혔습니다.
0: 저티네 더구레 파니 메라 쿠타 쩔레난 러 뭐 두스타 아트마코 하트마 삼마티에
1: 한 다리를 걸어서 저를 넘어뜨린 그 귀신이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. 그리고 제 목을 졸랐습니다.
0: 에우다 쿠타리 얼자에라 말라이 러다우네 떼 두스타 아트마 메로 마티 쩔요 아니 메로 가디 티치오.
1: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
0: 저티네 보다리에 파니 움거나 서기나
1: 그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.
0: 떼스테이 차려 보니 뭐 멀수 졌소 라교.
1: 그래서 주위를 둘러다 보니까 후라이팬이 보여서 손을 길게 뻗어가지고 그 후라이팬을 잡아서 귀신의 대갈통을 내리쳤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.
0: 떼스테이 오라보라 해다 따와 대기 라 핫파사리라 뛰어 따와 사마테라 두스타 아트마 고타오코마 하니퍼시 두스타 아트마 바교.
1: 하나씩 뜯어볼까요? 귀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.
0: 에우다 에우다 거리 비슬레선 거라우나다 두스타아트마가 어스티토 차 맞니 소치니 어룰에 하투타우누 호스.
1: 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. 귀신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.
0: 아프노 비차르 벡터 거니 호 두스타아트마가 어스티토 차 맞니 소치니 혼자 바니 하투타우누 호스.
1: 자 손 내리시고 귀신은 없어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.
0: 하트 떨어 라크누 호스 두스타 아트마 차이나 번니아룰레 하트 우타우누 호스.
1: 좋아요. 한 분, 두 분. 자, 손 내리시고 귀신은 존재하죠.
0: 람바서 1자나 2자나 하트 떨어 라크누 호스 두스타 아트마코 어스티토 차니
1: 답이잖아요. 귀신은 존재합니다. 이렇게 딱 써놨어요.
0: 우떨 에히네 호 두스타 아트마코 어스티토 차 이슬이 프로스터 레키고 차.
1: 자, 그러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형태가 없어요. 그런데 목사님, 꿈에서는 형태가 보이잖아요. 귀신의 장난짓이죠. 형태가 없어요.
0: 그래서 두스타 아트마 아트믹 프라리 भएकोले 이스코 कुनै आकार हुँदैन. तर पास्टर जी सपनामा त आकार देखिन्छ नि. त्यो त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को छल मात्र हो. 이스코 कुनै शारीरिक आकार हुँदैन.
1: 성경은 귀신 존재를 인정하는데요.
0: 바이블이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को अस्तित्वलाई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्दछ.
1: 우리 토속 가운데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혼백이 귀신이 된다 이 말 맞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.
0: 아무로 록 만니다 अनुसार 마니스 머리पछि 머리고 마니스코 아트마니 두스타 아트마 अर्थात भूत बन्छ भन्ने कुरा सही हो भन्ने लाग्छ भने हात उठाउनु होस्.
1: 자, 손 내리시고 아니야. 사람의 영혼은 살아 있을 때도 영혼일 뿐이고 죽어도 영혼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.
0: 하트 떨어 라크누 호스 होइन 마니스코 아트마 जीवित छदा पनि आत्मा नै हो र मरेपछि पनि आत्मा नै रहन्छ भन्ने सोच्नुहुन्छ भने हात उठाउनु होस्.
1: 자, 손 내리시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.
0: 하트 떨어 라크누호스 요 와 뛰어 केही थाहा छैन भन्ने चुपचाप बीचमा रहने हो.
1: 사람의 영혼이 죽어도 영혼일 뿐입니다.
0: 만이스고 아마 머리 보니 아마니 러한서
1: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.
0: 또 두스타 아마 번니 호이나
1: 성경은 무엇이 귀신이 됐느냐
0: 바이블 어느사 두스타 아마 키호다
1: 사단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천사에서 하나님처럼 높여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더럽혀진 자가 악한 영 귀신이 됐죠.
0: 사탄 두스타 아마 भनेका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सेवा गर्नुपर्ने स्वर्गदूतहरू थिए जो परमेश्वर चाहिँ उच्च हुन खोजेर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स्थान हडप्न खोज्दा परमेश्वरबाट त्यागिएका अशुद्ध भएका र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अर्थात अशुद्ध आत्मा बनेका हुन्.
1: 신약 성경에는 귀신의 특징을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질병, 정신적 고통,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.
0: 나약 करार 바이블마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को विशेषतालाई मानिसको शरीरमा पसेर रोग, मानसिक कष्ट र शारीरिक अपाङ्गता उत्पन्न गराउने रूपमा वर्णन गरिएको छ.
1: 더러운 귀신, 악한 귀신은 사람의 몸도, 마음도, 영도 짓밟습니다.
0: 어수다 아트마 र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ले मानिसको शरीर, 몸 र आत्मालाई सबै पुल्चन्छन.
1: 또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은 신체 장애나 언어 장애를 일으켜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.
0: 사태 라토 र बहिरो बनाउने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ले शारीरिक अपाङ्गता वा बोली सम्बन्धी बाधा उत्पन्न गराएर मानिसलाई कष्ट दिन्छ.
1: 점치는 귀신은요, 사람의 내면을 미혹해서 미래를 점치는데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점쟁이가 내일을 말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믿는데 귀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.
0: भविष्य बताउने अर्थात जोखाना हेर्ने आत्माले मानिसको भित्री मनलाई भ्रममा पारेर भविष्यको जोखाना हेर्छ. आफ्नो भविष्य समेत थाहा नपाउने धामी झाँक्रीले भोलिको कुरा भन्छन् र मानिसहरू त्यसलाई विश्वास गर्छन् किनभने तिनीहरू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द्वारा ठगिएका हुन्छन्.
1: 미혹하는 영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귀신입니다.
0: 브럼마 빠르네 아트마네 서텔라이 어서테 번이 턱서 러 범위소르마 비슈아스거는 너디네 브럼마 빠르네 두스타 아트마호.
1: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볼까요?
0: 아즈코 파트마 데카퍼니 두스타 아트마 라기고 마니스라이 헤롱.
1: 거라사 지방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함께 사는데요.
0: 게라세네스하고 이라카마 에후디 마트라 호이나 유나니하루 파니 상가이 바스테
1: 거기에 비참하게 사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.
0: 대하 더이니의 어웨스타마 보소바스 거네 에잖아 마니스 데카 퍼선
1: 어떤 사람이에요? 원래는 건전하고 건장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.
0: 우니 코스타 마니스티에 우니 수루마 에우다 스와스타 러 벌리오 파리와카 걸무리 티에
1: 건전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습니다.
0: 우니 에우다 어설파티 부바 러 초라 티에
1: 그런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로 폐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.
0: 더러 어수다 아트마 운고 비트라 버스고 우나레 우니 어텐테이 힘트럭 러 어스터베스터 어웨스타마 버리버튼 바에
1: 낮이도 밤에도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한 거예요.
0: 딘랏 우니 거라우티 티사 둥가하루레 아펠레 카르테 낭게 히르테 러 아프노 소리라이 아페 아니 부여우티
1: 얼마나 무서워요. 그 모습을 집안에서 아내가 보고 자녀가 보고 부모가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경악하겠어요.
0: 거티 덜락도 쿠라 त्यो अवस्था घरमा श्रीमतीले छोराछोरीले र आमा बुबाले देख्दा तिनीहरू कति धेरै तर्सिए होलान्.
1: Olmana duryopgyeseoyo. Gyusin deulin jaga jasine momul haehamyeon gyotte isneun gajokdo hae hal su itjanayo.
0: Kati derai doraye holan. Dushta atma lagiko manisle afnai sharirla hani puraucha bhane cheuma hune pariwarlai pani hani puraunu sakcha.
1: Olmana musoboyo. Mahol goriru jinagamyeon jinagadon aidul 그리고 어른마저도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.
0: 거기 놀랍도 쿠라 गाउँको बाटो भएर जादा बाटोमा हिड्ने केटाकेटीहरु र वयस्कहरुलाई समेत त्यो दृश्य देखेर कति डराउथे होलान.
1: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.
0: 두스타 아트마 라기고 마니스 버스네 त्यो गाउँमा सबै मानिसहरु डरले काप्थे.
1: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차 들었던 말이에요.
0: 요 मैले सानै छदा बुबा आमाबाट धेरै पटक सुनेको कुरा हो.
1: 성씨가 그 소재지 다 가서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좌우에 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저씨 산다.
0: 송씨 त्यो बजार क्षेत्र कटाएर पुल तर्नु भन्दा अघि दायाँ बायाँ दुईवटा घर छन्. त्यहाँ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लागेका एकजना काका बस्छन्.
1: 그런데 그 아저씨는 꼭 언제 주로 나오냐면 비 오는 날 나와.
0: 더러 뒤 까가 비셋 거리 빤이 버리고 딘마 바이란 이스건천.
1: 그래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돌을 우리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.
0: 아니 바도마 히다 하미티라 둥가 아루 한천.
1: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.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된다.
0: 떼서일에 꺼지 덜락도 구라. 떼서일에 박누 벌써.
1: 따라오면 피해. 소문 가운데는 사람도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고 멀리했어요.
0: 포차리 아요 भने 펀치누 हल्ला अनुसार 만이서루라이 पनि 하니 뿌려야가 뒤에 भन्ने 구라 भए가래 만이서루 धेर 더러우테 र 따레 रहन्थे.
1: 오늘 본문에 그 마을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겠잖아요.
0: 아저고 파트가티 गाउँका 만이서루 कति धेरै 더러마 까페가 뒤에 올란.
1: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 부모에게 미안하지만 그에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손발을 묶었어요.
0: 떼서일에 띵가 시르마티 초라초리 라 아마바부상가 체마마그의 마니서일에 띵라이 서마테라 시크리 라 넬레 핫쿠다 바디디에.
1: 그냥 철사줄로 묶은 정도가 아니에요.
0: 사다란 상라레 마트라 바디고 회나
1: 고리고리 연결된 그냥 차도 끄는데 쓰는 그런 쇠줄을 묶었다니까요.
0: 가이디 땅나 프로요거리니 툴라툴라 상라 자스테이 시크리 어룰에 바디가 티에.
1: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영어 성경에 보면 입으로 그 쇠고랑을 물어 뜯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.
0: 더러 두시다 아트마 라기고 마니스 꼬티 벌리오 티오 번에 엉그레디 바이벌 어누사르 우슬레 아플레 다트레디 시크리 어루 또리 디오 번이에고 서.
1: 그 쇠줄을 여러 번 묶었는데 여러 번 끊어버렸어요.
0: 티 시크리 어루 데레 퍼덕 바디에가 티에 더러 우슬레 데레 퍼덕 또리 디오.
1: 귀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.
0: 두시타아트마코 석티라이 니엔턴 거나 석니 쿠이 파니 마니 스티에나.
1: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러니 그 마을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공포 속에 사는데 이제는 그 집안에 살지 않고 이제는 공동묘지에 가서 삽니다.
0: 거기 더락도 떼서일에 떼 마니스코 까란 부라 가운에 더마 지우테요. 러 우 아바 아프노 거마 너버세라 지한 가리 어룸마 버스나 탈요.
1: 어? 목사님 어떻게 묘지에 가서 사람이 살아요?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묘지에서 살 수 없죠.
0: 에, 파스토지우, 마니스 코서리 치안마 가이라 보스나 석서. 하므로 데스코 선스크리티 어누사르타 치안마 보스나 석이다이너니.
1: 다 분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군 집안에 살지 않고 이제는 공동묘지에 가서 삽니다.
0: 거기 더락도 떼서일에 떼 마니스 코 까란 부라 가운에 더마 지우세요. 러, 우 아바 아프노 거마 너버세라.